0: 가 자가 자가 라고 둥게 하나 지분게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내가 내게
1: francemusique.fr Okura Monde.
2: Olibale, lila ngamadoda. Olibale.